0: 예? 삭발 먹소 삭발 꼭삭수 골라만 고르게 깝비게 덮게 잡어 뜨봤지 마케브라에 보던 꼬마 가리고 낙은 벌어 꼬마라에 보는 아마루 그러세요
1: 이여
0: 오라마이 조고 영어 먹고 불안하는 앞에 나겐 사례 뒤식 좀 그리고 마 마수만간 아기고 깨니께 두두 앞장에 꼭 마수 와야 사례 꼭소 예 뜨봤지 Kini, kini, pukul seno, kini, lega kini jadi.